한층 더 넉넉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충만한 한과위 명절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했더란 오늘도 방송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 힘차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루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이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말씀 씨앗 이미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네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또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또 특별히 오늘 명절 이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힘차게 또 선포하면서 이 거룩한 대열 가운데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말씀들을 준비를 했는지 한 구절씩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부재하지 않은 추석 명절 함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를 더욱더 기억하고 그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는 복된 이 명절 기간 되면 좋겠고요. 자,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도 마음가운데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재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 고백하고 기억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하나의 주제와 메시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네 가지의 성경 구절 준비했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샵 9330번으로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사랑이 들한 방송 마치기 전까지 자유롭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랑이 들한 추석 특집을 맞아서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코너가 더 풍성하게 추석 특집답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계획이니까 꼭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뭔가 여러분의 자존감과 또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말씀 씨앗 이미지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일의 기도로 일상을 바로 세우고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물꼬가 트이기를 바랍니다. 사랑했더란 오늘의 기도문. 자, 이 시간 여러분께 기도문을 전해드릴 텐데 사실 어제부터 기도문이 배포가 됐습니다. 이제 어제와 오늘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는 가정 축복 기도문을 작성해서 여러분께 배포해드리고 있는데요. 어제 받으신 분들께서는 굳이 오늘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와 동일한 기도문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받으신 분들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그 기도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잘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키워드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제 키워드를 뭐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동일합니다. 키워드 동일하고요. 자, 키워드 바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바로 보름달입니다. 보름달. 네, 샵 9330번입니다. 우물점 9330번으로 보름달, 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준비된 기도문, 가정축복 기도문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정축복 기도문 전해드리니까 그 기도 내용을 여러분께서 그 기도문을 받으시고 이왕이면 가족들과 함께 그 기도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샵 9330번으로 보름달, 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93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 또 귀한 또 문자를 남겨주시는 동안에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나누는 특별한 찬양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돌아오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면 좋겠네요.

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하은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사랑의 드란 방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사랑의 드란, 네, 오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두 가지의 선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가정축복 기도문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 가정축복 기도문은 어제 받으셨던 분들은 오늘 또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축복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 키워드가 보름달이에요.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 준비된 가정축복 기도문 받으시고 여러분께서 꼭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가정이 다 같이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더더욱 좋지 않을까 싶은 바람입니다. 네, 샵 9330번 우물점 9330번으로 보름달, 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또 씨앗은, 네, 씨앗 말씀, 이제 오늘 성경 네 구절은 어제와 오늘 각각 다른 씨앗 말씀이 나가기 때문에, 네, 샵 9330번 씨앗, 네,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자, 9월 25일자 금요일, 예, 추석 명절 말씀 네 구절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샵 9330번 씨앗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랑이들한 오늘 방송은 추석 특집 우당탕탕 찬양송곡 대작전 진행됩니다. 오늘 풍성한 여러분을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찬양들 가득 준비를 했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마음가운데 위로와 또 용기를 얻는 그런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굉장히 좀 오늘 바삐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내주신 문자를 오늘은 좀 건너뛰고 바로 좀 찬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 준비했는데 굉장히 추석 명절 분위기가 가득 나는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이 찬양 듣고 추석 특집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참신하고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다채로운 찬양들을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추석 특집. 자, 이 시간은 찬양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께 다채로운 찬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매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참신한 주제를 선정해서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을 추천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다소 왁자지껄하고 좌충우돌할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저희는 진심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함께하는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의 멤버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특집인 만큼 좀 특별한 두 분을 좀 모셨거든요. 자, 대전의 거리를 찬양으로 밝히는 거리 찬양 사역자 추화평 목사님, 그리고 대전 극동방송에 복된 소식을 전해 주시는 거대 비둘기 남지구 PD 함께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0: 네, 추석 특집인데 멤버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2: 특별 게스트 아니었나요?
0: 아, 특별 게스트죠.
2: 맞잖아요.
0: 특별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2: 맞습니다.
0: 네,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 지구 씨는 이제 네. 어떻게 잘 지내셨을까요?
3: 네.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다소 좀 지쳐 보이는데.
3: 아, 전혀 그런
0: 경무에 없고요. 시달리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닌 거죠?
3: 아, 전혀 아닙니다.
2: 야근은 하셨나요?
3: 아,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아,
0: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근할 때 들으면 좋은 찬양을 많이 추천했지 않습니까?
3: 아, 요즘 즐겨 듣고 있죠?
0: 아, 즐겨 듣는다는 것은. 아,
3: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저는 아닌데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추화평 목사님, 네. 잘 지내셨을까요?
2: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명절 계획 어떻게 되세요? 네.
2: 일단은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0: 아하.
2: 부모님과 또 장인, 장모님이 다 계시기 때문에.
0: 예.
2: 처갓집하고 걸어서 5분입니다.
0: 아, 원래도 알고 계셨던.
2: 몰랐습니다.
0: 아, 원래도 몰랐고.
2: 네, 전혀 네. 모르고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네. 결혼하고 알았습니다. 너희 집 저기야?
0: 아, 우리 집 여기야.
2: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 한 동네에 살았더라고요.
0: 아, 네.
2: 되게 마주치질 않았는지 네. 신기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각자 이제 명절 계획이 있고 또 열심히 또 명절을 잘 보내야 할 텐데, 자,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추석입니다. 추석이기 때문에 추석 특집으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귀한 찬양들을 한가득 좀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추석 때 어떤 주제를 통해서 찬양을 좀 선물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0: 근데 그 고민의 결론이 바로 서로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축복송 대잔치. 네, 축복송 대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사실 처음에는 축복송 대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또 승부를 좀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축복송 대전이라고 했는데 뭐 대전보다는 이제 잔치가 좋지 않을까 해서
1: 맞습니다.
0: 잔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지구 PD님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마음에 드시는지 어떻습니까?
2: 네. 마음에 너무 들고요. 네. 사실 이번 주제 딱 듣고 나서 네. 우리 장찬희 PD님이 청취자들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0: 아 그래요?
2: 아니 추석이잖아요. 예. 사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모이면은 그 또 오고 가는 덕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제를 선정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맞나요?
0: 고민을 많이 했죠. 추석 때 이제 우리 방송 가족분들에게 어떠한 것이 좀 유익하고 근데 단지 추석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우리 이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도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이제 영상 제작해서 또 다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필요한 분들께.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축복송을 한가득 전해드릴 겁니다. 근데 이 틀어두시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추석 때 틀어두는 것도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추석이 지나서도 이제 집 안이라든지 혹은 뭐 교회라든지 어느 곳이든지 이 찬양들을 틀어놓으면 정말 뭐 듣는 사람들이 막 자존감이 막 샘솟고 막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1: 네. 일단은 저는 고향에 내려가면서 차 안에서 차가 많이 막혔을 때 예. 좀 스트레스 받잖아요. 예. 언제 가나 그때 들으면 굉장히 힘이 될 것 같고 또 기대가 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송 대잔치인데 그냥 틀어놓기만 해도 좋은 그런 찬양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찬양들 영상 링크로 받고 싶습니다. 영상 제작한 거 저희도 한번 플레이리스트 받아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그 링크를 보내드릴 건데 우리 지구씨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2: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 혹은 선곡 혹은 맛집으로 남겨주시면 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우당탕탕, 네, 우당탕탕 혹은 네, 대작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이제 링크가 갈 거예요.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유튜브 영상 링크로 이제 연결이 될 텐데 그 영상을 제작한 분이 바로 우리 남지구 PD님이십니다.
2: 네,
0: 귀한 성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이제 오랜만에 이제 추석 특집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룰렛 돌리면서 순서를 좀 정했거든요.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가위바위보로 좀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벌여보면 어떨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가위바위보
2: 추석 특집이어서 가위바위보
0: 추석 특집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추석 특집이라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통 놀이잖아요.
1: 좋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죠?
2: 네.
0: 자 가위바위보. 자,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보자기를 냈고요. 저와 우리 목사님이 가위를 냈기 때문에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가장 먼저 찬양을 소개하는 걸로 그렇게
1: 처음
0: 하겠습니다.
1: 아니에요? 처음입니다.
0: 자, 네. 우리 목사님과 제가 가위, 바위, 포! 아, 제가 승리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순서를 좀 말씀드리면 남지구 PD님 그리고 이제 추화평 목사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순서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너무 승부 위주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한 주만이라도 추석이니까 승부를 조금 벗어나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각자가 다 소개를 해서 그 곡을 한꺼번에 다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을 한꺼번에 듣는 거죠. 네, 그래서 세 곡을 한꺼번에 듣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준비한 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세 곡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하고 또 다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한 곡씩 더 선곡하지 않았습니까?
1: 네.
0: 시간이 된다면 그것까지도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한가득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축복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네. 축복송 대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선곡한 찬양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먼저 제가 가져온 곡은 히어라운드의 우리 함께하는 이라는 축복송을 가져왔습니다.
0: 네네.
2: 근데 이 찬양 딱 선곡하면서 이번에는 좀 첫 번째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0: 그래요? 네. 실제적으로?
2: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네. 이 찬양이 뭔가 들어가는

0: 이런 부분에 뭐 또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함께 축복하면서 나아가면 좋은 그런 찬양이거든요.
1: 네.
0: 그리고 가사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가사도 단순한데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함께 듣고 또 축복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1: 히어라운드 워십에 우리 네. 함께하는 가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우리 함께하는 그곳의 사랑이 우리 함께하는 그곳의 감사가 우리 영원한 쉴 곳 그 품 안에서 같은 꿈꾸길 원해요.
0: 네.
1: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인데 이제 저는 오늘 이제 지구 씨가 선곡한 찬양을 좀 미리 좀 받지 않겠습니까? 봤는데 지구 씨가 굉장히 좀 분주하고 바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왜냐하면 첫 번째 곡을 열심히 이제 선곡을 했어요. 아 정말 우리 청취자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송 오케이. 그래서 열심히 선곡하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곡은 축복이라고 검색하고 그 중에서 하나 고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습니까?
0: 아, 저희 오늘 화합하는 날 아닌가요?
1: 오늘 경제 아니잖아요. 경제 아닌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이라서 제가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봤다라는 것을
2: 깜짝 놀랐어요.
1: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로 헐뜯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1: 궁금증 한번 물어본 것 뿐이니까.
2: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 걸까요, 혹시?
1: 아, 네. 의혹은 해소됐습니다.
0: 네. 네.
1: 그게 아닌 걸로.
0: 네, 맞습니다.
1: 마음을 다해서 선곡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죠. 두 번째 이제 추하평 목사님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까요?
2: 저는 김윤진, 그때는 간사님이셨는데.
1: 그쵸?
2: 지금 전도사님이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1: 아. 여기서 한번 이제 우리 저는 또 이제 미리 또 받았지 않겠습니까? 미리 받았는데 목사님에 대해서는 제가 주제를 잘못 알고 계신가? 세 곡을 다 봤는데 되게 이게 축복송 대잔치인데 네.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주제를 잘못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좀 곡 리스트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좀 정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2: 저도 처음에는 그 구글에 가서 축복치고 악보들 쫙 봤어요.
1: 아, 네.
2: 그러니까 뭐 축복 관련된 찬양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 예.
2: 그런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민했습니다. 어떤 게 정말 축복이 될까, 영혼들에게. 먼저 나 자신에게 축복이 될까. 좀 이걸 1차적으로 보지 않았고요. 1차적으로 네. 본 다음에 그냥 뭐 용기를 주는, 네. 담대함을 주는, 위로 주는 그런 찬양이지 않습니까?
1: 예.
2: 좀 더 심오하게 깊이 들어갔습니다.
1: 예.
2: 정말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 자체가 내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좀 저는 개인적인 해석을 좀 해보았거든요.
1: 네.
2: 그래서 이 곡이 정말 다른 어떤 보다 큰 축복이 되겠다라는
1: 아하. 그렇군요.
2: 네.
1: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2: 그렇죠.
1: 알겠습니다.
2: 들어보시면 아 축복 맞네 바로
1: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2: 네.
1: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러니까 사실 너무나도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축복성으로 손색이 없다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만 이제 곡 길이가 8분이 넘어갑니다. 뭐 그런 것만 좀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 좀 잘 감안해 주시고.
0: 네, 알겠습니다.
1: 이제 세 번째는 제 차례잖아요. 저는 이제 아마 이것을 들어본 분들은 거의 잘 안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웨이브 프로젝트라는 팀이 발매한 찬양인데 내가 태어난 날에 그러니까 네가 태어난 날에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선곡 세 곡 선곡했잖아요. 각자가 세 곡 선곡했는데 약간 처음에 저는 이제 연령대를 좀 나눠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가 태어난 날엔 이거는 뭔가 삶의 풍파를 좀 덜 겪었을 시기 그러니까 학창시절까지 정도의 나이대에 추천해드리는 축복송이에요. 그래서 조금 연령이 낮은 친구 뭐 물론 성인이 들어도 너무 좋겠지만 근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값진 존재인지를 좀 고백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사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가 태어난 날엔 시간은 걸음을 늦추고 네가 태어난 날엔 세상은 아름답게 빛났어. 그리고 네가 태어난 날엔 꽃들도 너의 이름을 불렀지. 네가 태어난 날엔 별빛도 환하게 머물렀어. 그러니까 우리 좀 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정말 격려와 위로와 또 자존감의 메시지로 전달되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해봤습니다. 솔직하게 좀 이것만 나눠보죠. 우리 지구 PD님께서는 어떤 곡이 좀 가장 기대가 되십니까?
0: 저는 사실 제 거랑 추하평 목사님 거는 들어봤으니 알고 있기 때문에

0: 때문에 이제 장찬희 PD님께서 선곡해 주신 내가 태어난 날에가 기대가 됩니다.
1: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지구 PD님의 어떤 그 가족 구성을 제가 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드님에게 들려줘도 손색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듣다가 이제 또 지구 PD님께서 막 눈물 글썽이면서 울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0: 아,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없어서 아쉽군요.
2: 그러니까, 보이는 라디오였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추한평 목사님은 좀 기대되는 곡이 있으실까요?
2: 저는 제가 선택한
1: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2: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게 진짜 축복이 맞구나.
1: 빨리 전하고 싶군요.
2: 예.
1: 알겠습니다.
2: 살아있는 축복으로 막.
1: 여러분, 이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 영상을 꼭 제가 여러분 링크를 받으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축복송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곡 모두가 우리 새롭게 들리는 그런 축복송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선한 감동을 경험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얘기가 길었는데요. 일단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히어라운드 워십에 우리 함께하는, 그리고 김윤진 간사, 지금의 전도사님, 이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웨이브 프로젝트입니다. 네가 태어난 날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청주와 충주 그리고 충북 지역 FM 104.7MHz 대전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랑의 드란 방송, 특별히 추석 특집으로 우당탕창 찬양 선곡 대작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추석에 복된 감동을 한가득 보따리로 싸들고 방문해 주신 두 분, 추화평 목사님과 또 남지구 PD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축복송 대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곡을 먼저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뭐 순서대로 히어라운드 워십의 우리 함께하는, 그리고 김윤진 전도사님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리고 웨이브 프로젝트 네가 태어난 날엔, 이렇게 세 곡의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우리 남지구 PD님?
1: 아, 잔치는 잔치구나 싶었습니다.
0: 아, 맞아요. 네.
1: 이 특별히 전 확실히 제 취향을 네.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강찬희 PD님께서
0: 아들이 떠올렸을 것 같아요. 네.
1: 맞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에 아들 떠오르면서 이게 참 축복의 마음을 담게 되는데, 목사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그 네.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의 산성 나의 요새라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대로 말하면은 너의 산성 너의 요새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맞아요. 고백처럼 받아들여져서 축복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2: 감사합니다. 네. 네.
0: 오늘도 스스로에게 영광을 많이 돌리고.
2: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0: 뭐 자연스럽게 목사님은 어떻게 좀 이 곡들을 좀 들으셨을까요?
2: 네. 솔직히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게 잘못 골랐나?
0: 아, 근데 저는 너무 좋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축복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너무 제한적으로 여기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 이 첫 번째 곡부터 네. 세 번째 곡까지 그 연결이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듣는데 이 처음 시작에 우리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네. 문을 열어가지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는 또 그 찬양의 메시지로 또 쭉 많이 받은 다음에, 마지막 특히 내가 태어난 날 이 곡은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네. 새신자들이 오면 네. 환영하고 축복해주는 곡으로 해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0: 그러니까요.
2: 마음이 탁 꽂히더라고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 하나하나 가사가 네. 여러분을 향한 가사이고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가사이니까 서로서로 축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미루거나 불편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에 담아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축복송 대잔치입니다. 뭐 물론 다음 주부터는 다시금 저희가 뭐 피 튀기는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좀 경쟁 구도를 가지고 가겠지만 오늘은 대화합의 현장이거든요.
2: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서 오늘은 정말 웬만해선 곡들을 좀 다 들어보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각자가 좀 곡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순서가 또 이제 동일하지 않습니까?
1: 네.
0: 이제 우리 남지구 PD님 어떤 곡 가지고 오셨을까요?
1: 네, 네. 제가 가지고 온 두 번째 곡은 Come with Worship의 Come to Blessing, 축복송이라는 제목의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남지구 PD님께서 그냥 축복이라고 검색하고 그 중에서 좀 취향에 맞는 것을 골라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방금 혹시 이제 라디오를 켜신 분이 계실까봐.
2: 그렇죠.
0: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1: 오히려 말씀 안 해주시면 넘어갈 수 있었지
2: 저도
1: 않았을까요?
2: 구글링 할 때 축복이 들어가면 너무 노골적일 것 같아가지고.
0: 그러니까요.
2: 고민 많이 했어요.
0: 지금 저희가 보면 나머지 저희 두 사람은 추화평 목사님과 저는 축복이라는 단어가 제목이 없거든요.
2: 가사에도 없어요.
0: 그러니까요.
2: 가사조차에도 없어요.
0: 아, 약간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2: 그치,
1: 그렇습니다. 이 코너에서 드립니다. 이 코너에서 1차원적을 담당하고 있는 남지구 PD입니다.
0: 아니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곡을 선곡해 오셨을까. 네.
1: 네, 아무튼 Come with Worship의 축복송이라는 곡을 가져왔는데
0: 네.
1: 이 Come with Worship의 곡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을 토대로 이제 가사가 작성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청년들도 또 이제 가족끼리 함께 나눌 때도 크게 멀게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성경 구절의 고백대로 적혀 있어서 아마 좀 더 가까이 다가와서 또 축복을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0: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뭐
1: 네.
0: 이렇게 이런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확실히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정말 찬양이 절로 떠오르네요.
2: 맞습니다.
0: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 이 찬양 아닌 거잖아요.
1: 네, 네.
0: 아, 이 찬양 아니죠.
2: 그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구나.
0: 아, 괜찮...

0: 축복하고 의미는 비슷합니다.
1: 네.
0: 그냥 꼭 축복해야지만 축복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님 자체가 나의 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고 능력을 주실 수 있고 그러한 삶이 바로 축복받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찬양으로 저는 그렇게 불러왔었거든요. 항상.
1: 네, 네.
0: 그걸 또 믿음으로 선포했었고
1: 네.
0: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단순히 힘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체가 축복받은 삶이고 그게 복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 해왔기 때문에
1: 네.
0: 저는 과감하게 이번 곡을 이 세이 머드리로 딱 선택했습니다.
1: 그래서 너무 전 기대가 되고 한편으로는 네. 제가 목사님의 그 곡 리스트를 받고 나서 아 이거 좀 다시 선곡해달라고 요청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아, 목사님 혹시 오늘 주제 잘못하신 게 아닐까요라고 이제 고민을 했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0: 네.
1: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네. 축복이라는 그 정의 자체가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 관계에 있어서
0: 네.
1: 축복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제 차례죠. 이제 저는 강지선의 너는 아름다워라는 곡인데 이제 저는 이제 앞서서 이제 세대별로 조금 나눠서 이제 좀 축복송을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물론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들어도 참 좋겠지만 이 곡의 고백은 뭔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고 뭔가 취업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결혼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이제 성인으로서 주요한 인생의 과정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좀 격려와 또 용기의 메시지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선곡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이렇거든요. 너에게는 향기가 있어. 너의 그 향기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향기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있어. 너의 그 빛으로 인하여 네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할 거야. 라는 고백의 찬양인데 사실은 이제 청년 시기 혹은 이제 그 뭐 30대, 40대의 그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참 스스로 무력하고 굉장히 작아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르심이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좀 이렇게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지선의 너는 아름다워 이 곡을 선곡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세 곡 중에서 어떤 곡이 좀 가장 또 기대가 되시고 또 궁금하신지 궁금하네요.
0: 저는 네. 저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면 그 찬양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걸 보니까
1: 네.
0: 어떤 새로운 곡일까 축복성일까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 그쵸 그쵸 그 찬양을 혹시 덮을 수 있을지
0: 과연 이길 수 있을까.
1: 그쵸 그쵸
0: 너,
1: 그러면 이제 듣고 나서 아 약한데 하면 저희가 곡 바꿉니다.
0: 아, 이거.
1: 옹기장이의 그 축복송으로 바꿀 거예요.
0: 들었는데도 네. 계속 그게 떠오르면 어떡하지.
2: 네. 제가 볼 때는 대화합의 날이 아니라 대화의 합이 둘만 맞는 날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분만.
1: 적절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세 곡을 한꺼번에 다 듣고 저희가 축복을 한가득 누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이에요. 네, Come with Worship의 Come to Blessing 축복송이고요. 원네이싱어즈의 새 힘 얻으리 그리고 강지선입니다. 너는 아름다워.

0: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추석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랑의 뜰 안에서 두 가지의 선물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선물 받기 원하시는 분들, 이제 기도문 받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보름달, 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 어제부터 전해드리고 있는 선물입니다.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 네, 추석 가정 축복 기도문이 여러분께 배포될 예정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샵 933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9330번으로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 씨앗 이미지는 오늘자 또 씨앗이 여러분께 전해지고 있으니까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샵 9330번으로 씨앗,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말씀 씨앗 네 구절 잘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곡의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축복송 대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자가 또 찬양을 선곡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자, Come with Worship의 Come to Blessing, 그리고 원웨이 싱어즈의 새 힘 얻으리, 그리고 강지선의 너는 아름다워, 이렇게 세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추화평 목사님.
1: 네. 아까 처음 들었던 곡처럼 두 번째 곡에도 네. 한 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것을 듣는 영혼들로 그 정말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그런 아. 마음과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걸 느꼈습니다.
0: 아, 그랬군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새 힘 얻으리가 너무 좀 튀지 않았나. 아, 농담입니다. 근데 진짜 제가 새 힘 얻으리 찬양을 들으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참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 혹은 우리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참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넉넉히 주어진다라는 확신이 부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우리 지구 PD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2: 아, 역시 원웨이 싱어즈의 새 힘 얻으리는 네. 이 명절날 오랜 기간 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까. 아. 힘을 얻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살짝 들었고요.
1: 깨어나는 축복. 일어나.
0: 역시 그 또 야곱의 축복 이런 거 선곡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하면서 이제 찬양 부르면서 가야 되는데 다들 이제 운전하면서 아이 무슨 처음 듣는 곡인데 당황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새 힘 얻으리. 계속 네. 새 힘 얻으리 얘기만 하는데, 저는 Come to Blessing에서 마지막 그 부분에 다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그 장면이 참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2: 아, 근데 저는 그 너는 아름다워, 사실 이 곡 축복송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축복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0: 이야. 남편이요? 네.
2: 남편들이 아내에게
1: 그러신다.
0: 아, 맞아요.
2: 아내에게 네. 당신은 향기가 있고 당신은 빛이고 당신은 아름다워 이야. 이런 축복을 계속해서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0: 제가 의도했던 바를 정확하게 좀 파악한 거. 목사님 향기가 있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향수 목사님 가는 자리마다 네. 네, 정말 그 향기가 그득그득하게 아멘. 풍겨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지구 씨 네. 빛이 있어요.
2: 아, 아멘.
0: 지구 씨가 아멘. 가는 그 자리마다 반짝반짝 빛이 날 줄 믿습니다.
2: 아멘. 네.
0: 세 번째 찬양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이 10시를 훌쩍 넘기고 있거든요.
2: 드디어 이 대장정이 마무리가 네, 되고 있군요.
0: 항상 네. 저희가 원래는 이 정도까지 찬양을 듣지 않았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저희가 원래 한 이 코너를 통해서 네 곡 정도밖에 안 들어요.
1: 그것도 절반만.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곡씩 소개하고 투표를 받고 다득표를 얻는 그 한 사람만 두 번째 곡을 소개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추석 또 잔치 아니겠습니까? 축복송 대잔치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아낌없이 축복송을 이제 저희 선곡한 마지막 곡까지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각자가 어떤 곡들을 선곡했는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릴게요. 자, 우리 남지구 PD님.
2: 네, 제 순서입니다. 마지막 곡으로 저는 원데이 워십의 원데이 축복송을 이야. 가져왔습니다. 이야.
1: 노골적으로 축복이.
2: 그럼요. 저는 무조건적으로 당신을 축복하겠다라는 이야.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선곡을 했습니다.
1: 받을 수밖에 없는.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 근데 이 제가 선곡한 것들을 혹시 느끼셨기를 바랬는데 네. 사실 세 곡 다 이제 그 가족과 이제 대학 청년들의 이런 모임 자리에서

0: 나누길 바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더불어서 공통된 주제가 평안, 평강이거든요.
1: 저희가 근데 그 정도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적 여유가 있지 않아요. 네,
0: 네 그렇군요. 아무튼 네. 저는 축복하면 항상 그 평안과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1: 네.
0: 마지막 곡까지 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는 이 가사의 내용이 있는 축복송으로 가져왔습니다.
1: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지구 PD님께서 너무 귀하다 생각이 드는 게 저와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곡을 또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 어떤 곡 생각도 잘하고 내 곡이 최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여전히 약간 그 호승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갔는데 지금 PD님께서는 우리의 곡들도 헤아려주고 네. 너무 이제 귀하다 생각이
2: 아름답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감사합니다. 잘 들어볼게요.
0: 네.
1: 이번에는 앞서처럼 놀리지 않고 마음을 열고 네. 곡을 잘 들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원데이 축복송. 원데이 워십의 원데이 축복송. 네, 기대합니다. 그 다음 어떤 곡일까요?
2: 저는 마지막 곡으로요. 블레싱 워십의
1: 네.
2: 나의 찬미입니다.
1: 아, 나의 찬미. 이게 뭐 부제가 있잖아요, 원래.
2: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1: 이 곡을 어떻게 좀 어떤 이유로 선곡하셨을까요?
2: 굉장히 올드한 곡이고.
1: 네. 오래된,
2: 오래된 곡이죠.
1: 예전에 발매된 네. 찬양이라는
2: 거죠. 예전에 저 어릴 때 듣던 곡입니다.
1: 네.
2: 굉장히 오래된 곡이긴 하죠. 네. 실제로. 그리고 마지막 곡을 마무리를 어떤 축복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1: 네.
2: 제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이유가 이 마지막 곡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고민하다가 딱 떠올렸던 게 이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면 축복하고 이게 관련이 있나 이 곡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내 삶에서 진짜 가장 큰 축복이 뭘까 항상 고민해봅니다. 근데 하나님 주셨던 많은 축복들 뭐 건강에 물질은 있었지만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1: 네.
2: 내가 물질이나 성공이나 그런 세상 것들 노래한 것이 아니라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의 잠이 나의 노래 고백 이 장을.
1: 근데 저는 이 곡을 네. 그 지구 PD님께 영상 제작할 때 이 곡을 마지막에 좀 배치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2: 네.
1: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축복의 서사가 쌓였잖아요. 이 오늘 저희가 축복송 대잔치를 진행을 했는데 축복송이 하나하나 우리를 향한 메시지들이 차곡차곡 쌓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런 격려가 분명 됐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마지막 완성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2: 맞습니다.
1: 그 특권과 그 축복을 아끼지 말고 미루지 말고 충분히 우리가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곡을 좀 그렇게 배치를 좀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 곡을 잘 들어보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아홉 곡 영상 저희가 제작했거든요. 플레이리스트 제작을 했는데 그 받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 그냥 틀어두시면 참 좋을
2: 맞습니다.
1: 것 같아요.
2: 네.
1: 들으면서 그래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레싱 워십의 나의 찬미 이 찬양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이제 김지연의 아브라함 자손아라는 이 찬양을 좀 선곡해봤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 곡을 듣는데 그냥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사를 보면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동쪽과 서쪽을 남쪽과 북쪽을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리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면서 너는 창대하리라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복을 받으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아브라함 자손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향한 고백 같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일진데 그 믿음의 자손으로서 이 복을 마땅히 받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하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했는데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은혜와 또 격려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나간 관계로 추석 특집이잖아요. 네, 넉넉합니다. 오늘

넉넉한 시간이네요. 오늘 정말 기존의 시간에 쫓기듯 저희가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정말 프리하게 네.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마지막으로 세 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데이 워십의 원데이 축복송 그리고 블레싱 워십의 나의 찬미 그리고 김지연의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세 곡의 축복송 함께 듣고 오시죠.

네, 사랑이 들어간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네, 오늘의 주제는 축복송 대잔치입니다. 축복송 대잔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이제 1부부터 축복

0: 송들 한가득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곡한 세 곡의 찬양, 축복송들이 전해드렸는데, 자, 먼저 이제 우리 지구 PD님 어떤 네. 곡 선곡하셨을까요?
1: 네, 제가 마지막 곡으로 한 것은 원데이 워십의 원데이 축복송 이 곡 가져왔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블레싱 워십의 나의 찬미, 우리 추하평 목사님 선곡해 주셨고, 김지연의 아브라함 자손아, 이 세 곡의 찬양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남지구 PD님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1: 아, 역시 오늘 추하평 목사님의 선곡은 계속 이렇게 되뇌이게 되는 그런 곡들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그 김지연님의 아브라함 자손아는 네. 사실 그 여성 보컬이 등장을 해서.
0: 아, 그렇죠. 김지연 씨가 등장하지 않았나.
1: 약간 감미로운 목소리와 함께 이렇게 축복성을 전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굵은 목소리의 보컬분이 네. 나오셔서.
2: 깜짝 놀랐습니다.
0: 바리톤 네. 박상민 씨가 네. 이제 피처링을 했어요.
1: 네.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1: 네.
0: 바리톤 박상민 씨가 불렀습니다.
1: 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0: 네. 근데 이 곡이 저는 이제 아까 세대적으로 이제 좀 구분을 해서 좀 선곡을 했다 했잖아요.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정말 그 어떤 청년의 시기를 좀 지나서 작년의 시기가 되면 뭔가 도전하기에 있어서 좀 움츠러들기 마련이잖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는 지금의 어떤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는 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소망을 가져라,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이러한 좀 용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우리 그 추하평 목사님은 네, 이 세 곡 오늘 좀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2: 아까 원데이 축복송 듣는데 중간에 실제로 축복하는 그런
0: 맞아요. 서로서로 네. 축복하는 장면이
2: 그
0: 있었죠.
2: 그 장면이 마치 그 자리에 축복받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서 네. 은혜 너무 되더라고요.
0: 맞아요.
2: 네. 네.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마지막 들었던 아브라함 자손아 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정체성 이것이 아닌가.
0: 아, 정말 맞아요.
2: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 땅을 향해서 그 가는 것인데 그 땅은 다른 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땅. 네. 정말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그것을 막 상상하면서 정말 그 처음 듣는 찬양인데도 네. 굉장한 은혜를 또 축복을 받으면서 누렸습니다.
0: 오늘 저희가 총 9곡을 전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마 익숙한 곡은 우리 아마 물론 추하평 목사님께서 선곡하신 곡들은 익숙하긴 했지만 축복송이라는 범주 안에서는 좀 낯선 그 적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오늘 축복송 대잔치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신선한 감동을 얻지 않으셨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거 플레이리스트 다 이제 영상으로 제작하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어떻게 하면 다운로드 아니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하면 그 유튜브 링크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1: 네, 샵 9330번으로 우당탕탕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제작한 영상 보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0: 플레이리스트 여러분 틀어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네. 그 공간을 축복하고 또 거기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면서 그 축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켜켜이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쌓여서 결국에는 이제 나의 찬미 고백하게 되는 주님께 영광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추하평 목사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2: 교회마다 카페에 있는 교회가 꽤 있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교회 카페 같은 곳에도 이 플레이리스트를 틀으면 한 주마다 그 주제가 바뀌어가면서 틀어놓으면 참 좋겠다라는.
0: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교회 카페 배경음악 그 했거든요.
2: 네.
0: 목사님 불참하셨을 때.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회 입구로 하죠. 네.
2: 교회 입구, 카페 말고. 교회 입구.
0: 네. 교회 로비. 입구에,
2: 로비. 네. 로비에. 그렇죠.
0: 아,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지구 PD는 어떠셨어요?
1: 네. 아, 네. 오늘도 정말 축복의 찬양들 함께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0: 네.
1: 아, 또 오고 가시는 길 참 오래 걸리잖아요.
0: 네.
1: 그럼 저희가 대전극동 방송에 이미 제작해둔 플레이리스트들이 여러 개 있으니
0: 네.
1: 가시는 동안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또 그 찬양들 들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나누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저희가 좀 그 빠른 곡들을 좀 위주로 선곡한 테마가 있었어야 될 텐데. 아, 이거 정말 대체적으로 다 좀 위로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가지고 네. 그동안 네. 저희가 이런 날을 대비해서 한번 좀 시원한 곡을 좀 선곡할 수 있는 좀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다음 주에 시원하고 빠른 찬양으로 선곡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0: 아, 일단은 주제를 한번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에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자 오늘 추석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마지막 곡을 저희가 이제 오늘은 좀 투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0: 제가 이제 또 9곡이다 보니까 뭔가 10곡을 채우면 참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4곡을 선곡해봤습니다. 아니, 반칙한 게 아니라, 마지막 곡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약간 저희 룰이 있는데. 그래서, 좀 공평하게, 마지막 곡은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제임스라는 분의 찬양을 가지고 왔어요. 실제로 이제 영상 저희가 제작하면서 이 곡이 마지막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마지막 주님께 영광 딱 올려드리고, 딱 결단의 찬양. 일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전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사에 보면, 그 후렴 가사입니다.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 맺으리니 그가 날 살리신 생명수가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메마른 영혼을 일으키사 생명과 부흥의 큰 역사가 온 땅에 일어나게 하소서. 굉장히 좀 결단의 축복의 또 이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좀 반칙이지만
1: 좋습니다.
0: 네, 마지막 곡으로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제 축복송 대잔치라고 풍성한 시간을 만들어주신 추하평 목사님과 우리 남지구 PD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추석이잖아요. 끝인사로 추석 인사하면서 우리 방송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2: 네. 추석 기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족들과 정말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은 시간들 추억도 또 가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추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2: 하나님과의 특별한 치밀함의 시간들, 은혜의 시간들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복된 추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지구 씨도 한 말씀 해주시죠.
3: 네. 네, 모쪼록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시고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는 조금 메시지가 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으려면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된다.
2: 아멘.
0: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다들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우리 추하평 목사님과 남지구 PD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은혜의
0: 시간이. 네, 저도 이 시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네, 씨앗, 말씀 씨앗 이미지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어요. 씨앗 말씀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씨앗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정 축복 기도문, 네, 추석 맞아서 여러분께 배포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샵 9330번으로 보름달, 네, 보름달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우당탕탕 찬양 선곡 대작전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찬양들 영상으로 플레이리스트 제작됐습니다. 자, 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9330번 우당탕탕 혹은 대작전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사랑해드란 제작 진행의 장찬희였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랑하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대학교 교수 선교회에서 전해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식을 전해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블레싱 코리아가 10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한남대학교 성지관에서 함께 부흥을 꿈꾸는 더 블레싱을 개최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기도를 멈추지 말고 저자 이연후 목사님, 블레싱 코리아 대표 이강민 목사님, 따라하는 기도 저자 장재기 목사님, 시온의 대로 찬양팀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블레싱 코리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0월 18일 주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천안성결교회에서 2026년 천안시 복음화 연합 대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대연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님, 합동신학대학원 총장 안상혁 목사님, 순복음 성남교회 양병열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천안 아산지부가 10월 17일부터 11월 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천안중앙교회에서 천안 아산 44기 아버지학교를 진행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를 돌아보며 공감과 존중 그리고 배려를 실천하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문의사항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천안 아산지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유성구 구암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가 9월 27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손경민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를 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성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흥덕구 복명동에 위치한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가 10월 1일 금요일과 2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로 영적 생명을 위한 특별성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한밭제일교회 이영환 원로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복음 하늘빛 사랑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한 오메가교회가 10월 2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제4회 하늘문이 열리는 여리고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애터미 박한길 회장,

사교회 오미셸 목사님, 규장 여진구 대표, 다윗의 열쇠 김선교 선교사, 물맷돌 중앙교회 안호성 목사님, 팀룩워십 이영진 간사입니다. 문의사항은 오메가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복수동에 위치한 평강교회가 중등부를 담당할 교역자를 모집합니다. 목사나 전도사의 경우 교단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평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사회선교센터 베데레집이 11월 12일 목요일 오후 7시 대전시 서구 계룡로에 위치한 하늘문교회 콘서트홀에서 2026 베데레집 후원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시인과 촌장 하덕규 목사님을 초청해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사랑, 베데레집의 희망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베데레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서구 구봉로에 위치한 헤세드교회가 10월 2일부터 3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50분 오직 예수라는 주제로 종교개혁 기념 말씀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강사는 은혜의 항해교회 정석기 목사님, 심플리교회 김영준 목사님, 채움교회 장준성 목사님, 아둘람교회 김요섭 목사님, 헤세드교회 허재만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헤세드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게시판 안내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 www.dfebc.net에 접속하셔서 게시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시간을 통해 행사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극동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행사 시작 2주 전까지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좀 오래됐는데 영화 중에 We Were Soldiers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어 보실까요? 제가 기억나는 부분은 한 두 가지 정도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한 그 시작 부분과 끝 부분 정도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그 랜딩 에리어라 그러죠. 헬기를 타고 이제 한 대대장과 또 군인들이 헬기를 타고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 그 랜딩 에리어에서 그 내리는 착륙만 하는 데에도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기 때문에 그 뭐 총알이 계속해서 그냥 날아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대장이 군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이 헬기에서 가장 먼저 내리는 사람이 되겠고 이 헬기를 가장 마지막으로 타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영화의 내용이 진행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약속을 지키는 대대장의 모습을 그 영화 내용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대장은 앞에 서서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휘만 하지 않았습니다. 전략만 세우거나 뭐 지시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먼저 가장 먼저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읽게 될 본문의 내용 속에서도 사실은 갈렙의 삶 속에서 비슷한 모습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나이를 많이 먹은, 이제는 나이를 꽤 많이 먹은 그런 갈렙의 모습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그의 헌신은 한결같습니다. 변함이 없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뭐 방향을 바꾼다든지 가면서 어떤 마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먼저 정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탐 때부터 벌써 몇 년이 지났나요? 45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저들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부분적으로만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엔 사람들이 이제 지쳤어요. 포기하고 맙니다. 사람들은 사기가 죽어 있어요. 더 이상 땅에 대한, 아니 하나님이 주신 꿈에 대한 감동도 열정도 없는,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모두 다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변화도 싫고 가나안도 싫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싫고 그냥 다 귀찮다는 겁니다. 만사가 귀찮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사이에 지금 누가 서 있어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갈렙이 서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겠다고 말하죠. 안전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대신 적들이 들끓는 그런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렇게 함으로 그 산지를 후손

0: 그들에게 나중에 물려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갈렙의 나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그렇죠. 85세입니다.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주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후부터 지금까지 나를 45년 동안을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광야에서 떠돌아다녔고 이제 나는 8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튼튼합니다. 나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때처럼 싸울 수 있습니다. 85세예요. 12절입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이미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매우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완전히 온전히 정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열정은 나이를 먹으면서 식어지기 쉽습니다. 식어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반드시 그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으면서 그 열정은 더 강렬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저나 여러분이 오늘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은 어떤 성격의 싸움입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싸워야 할 그런 싸움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부담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갈렙은 85세입니다. 85세. 기억하시죠? 85세예요. 손자들이나 보고 어떻게 보면 노후를 즐겨야 할 그런 연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땅을 정복할 만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정복할 만큼 갈렙은 정복했어요. 좀 쉬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도전합니다. 다시 일어서요.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나는 40세 때나 지금이나 건강이 여전합니다. 그리고 신앙도 식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만 더 찬스를, 기회를 주십시오.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는데 헤브론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목숨 관리를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때 갈렙이 일어섭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죠. 그는 새로운 곳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한 도전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일에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응원이 되고 또 희망이 되고 삶의 지표가 됩니다. 우리를 도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 김요한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전화 042 471-2501번, 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042-828-9330번, 828-9330번 대전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문명선입니다. 광야 인생길 가운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소망의 기도, 오늘은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은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입니다. 바로 네. 추석날인데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여러모로 분주하실 텐데 우선순위를 기도에 두시고 오셨어요.
1: 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1: 아, 네. 아, 극동방송 우리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0: 네.
1: 풍성하고 한가로운 한가위 아침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큰 단어 중에 하나는 바로 감사인데요.
0: 예.
1: 내가 누리는 당연한 하루,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겨보는 뜻깊은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0: 아멘.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될 수 있길 기도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결실과 풍요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극동방송 가족 청취자 모두를 민족 대명절인 한가위 아침으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오가는 고향길과 가족들이 모이는 모든 자리에 주님의 평안과 안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시간 동안 혹여나 맺혀 있던 마음의 응어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내리게 하시고 따뜻한 위로와 화목과 축복이 피어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명절에

0: 때도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분들, 병상에 있는 분들, 그리고 나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일터를 지켜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하늘에 더 큰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소망의 기도,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02-322-1188번, 서울전화 02-322-1188번, 그리고 326-1188번, 316-1188번 두 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먼저 띄워드리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네, 생방송 소망이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임 권사님 연락 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1: 네, 네.
0: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 기도 제목 말씀해 네. 주세요.
1: 예, 예.
2: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네, 네, 기도 제목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1: 지금 남편이 병원에 10개월 차 누워 있는데요.
2: 네.
1: 저기, 뭐, 대소변은 물론이고, 그 음식도 저기 콧줄로 해서
2: 예.
1: 속도 밥도 못 먹고 뉴욕해오면 하루에 세 번 먹고 약도 뭐든지 그렇게 뭐 호수로 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2: 예.
1: 그래 간병인도 지금 뭐 한 20만 원 하루에 줘야 구하는데 간병인 넣고 그래서 아들이 60이 넘었는데
2: 네.
1: 며칠 차 병 간호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아들 또 허리가 좀 안 좋은데 그 아빠 대소변 갈아내고
2: 그러시군요.
1: 간호하느라고 허리가 아파서 지금 허리를 네. 잘 못 움직인대요. 그러는데 이러지도 못 오고 어차피 아빠는 중환자실로 네. 갈지 연명치료를 할지 돌아가실 분인데 그 간호하고 있는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2: 네, 그러시군요.
1: 예, 허리가
2: 우리
1: 아파서.
2: 남편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1: 91세예요.

0: 아, 그러시군요. 우리
1: 예.
0: 가족이랑 잘 상의하셔서 하나님
1: 예.
0: 은혜 가운데
1: 예.
0: 모든
1: 예.
0: 그 병상의 생활이
1: 예.
0: 잘 순적하게
1: 예.
0: 진행되기를
1: 예.
0: 바라고요. 우리 함께
1: 예.
0: 기도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추석 당일날 이상인 권사님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남편께서 91세이신데 보훈병원에서 10개월 동안 하나님 입원 중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콧줄로 음식을 드시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 하나님께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남편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치료의 과정이 하나님 뜻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축복의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들도 남편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병간호를 하고 있사오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족들과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상의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 아멘.
0: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네, 권사님 예, 하나님께서 예, 함께 하십니다.
1: 예, 그 감사합니다.
2: 네, 힘내십시오.
1: 예, 예, 예, 예.
2: 네,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은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0: 네.
2: 1532번님이십니다. 최성희 장로님이세요. 조산으로 일찍 태어나 지금 인큐에 있는 손주 한이나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몸무게는 현재 1720g이고요. 모유는 아직 소화가 안 되어서 분유를 먹고 있습니다. 기관 삽입을 통해서 먹고 있는데요.
0: 네.
2: 망막 등 장기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나의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길, 그리고 더욱 건강해져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안기는 기쁨을 맛보길 기도
0: 아멘.
2: 부탁드립니다. 라고
0: 아멘.
2: 하셨습니다.
0: 네, 아 정말로 귀한 사연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최성희 장로님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귀한 손주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큐베이터에 있는 우리 이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몸무게가 정상적이지 않고 1720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모유는 아직 소화가 안 되어서 분유를 먹고 있는 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게벳의 노래처럼 하나님 생명싹의 갈대 상자에서 모세를 보호하시며 그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듯이 우리 귀한 이날을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2: 아멘.
0: 하나님이 갈대 상자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져냄을 받아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이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 잘 성장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장기들 잘 성장되게 하시고
2: 아멘.
0: 하나님 앞에 건강하여 주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명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 아멘,
0: 아멘.
2: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2: 네, 우리 이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고
0: 아멘.
2: 저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6414번님 문자로 기도 제목 남겨주셨는데요.
0: 네.
2: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허리와 무릎이 아파서 예배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7인데요. 그저 욕심도 없이 오직 주님 일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 건강한 몸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제 삶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0: 네, 우리 성도님도 생각이 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0: 허리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계신 분이 있거든요.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치유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6414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허리가 무릎이 아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멘. 주님 일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리 무릎을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어서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복음의 나팔수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저를 일으키신다 하셨사오니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시네요.
0: 네,
1: 네, 꼭 그리 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이런 문자도 왔어요. 네. 7542번님, 저는 고향이 북한이라 명절 때 갈 때 올 때가 딱히 없어서 이렇게 쉬는 날이 괴롭고 힘듭니다.
0: 네.
1: 언젠가 저희도 명절날 고향 찾아가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모두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며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즐겁게 다녀오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제가 힘든 네.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제가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0: 네. 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기이한 복지센터 운영하시면서 섬기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믿음으로 추석 당일을 우리 모두 다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우리 7541분은 고향이 북한이라 명절 때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또 가족들을 만날 수 없는 하나님 그러한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 하나님 큰 보름달처럼 하나님의 귀한 빛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비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7541님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빛을 주시고 생명의 빛을 주셔서 외롭지 않고 괴롭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제가복지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 어르신들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케어하고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모든 가족들 하나님께서 꼭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통일이 돼서 꼭 같이 만나서 함께 명절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우리나라 이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7541번님, 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목사님, 정말 우리가 명절 때
0: 네.
1: 모두 다 밝고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전하고
0: 네.
1: 있지만 실은 어둠 가운데 오늘도
0: 맞아요.
1: 생사의 갈림길에서
0: 네.
1: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는 복된 연휴가 되길 더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맞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한 것처럼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 아멘. 네, 오늘은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추석 날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남 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께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문자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322국에 1188번, 서울 전화 02 322-1188번, 그리고 326에 1188번 두 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편하신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국악 연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혜 집사님 전화 주셨습니다. 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집사님 혹시 라디오를 켜놓으셨다면 볼륨을 줄여주시겠어요?
1: 볼륨 네. 끌까요?
0: 네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네. 이제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께 인사 나눠주시고요. 기도 제목 말씀해주세요.
2: 네,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1: 이정희 집사인데요.
2: 네.
1: 9월 28일, 이제 월요일 날이요.
2: 네.
1: 서울대학병원에 저기 신경외과에 가서.
2: 네.
1: 수술, 목 경추 4번, 5번, 6번 수술하게 되었어요.
2: 아, 본인 집사님께서요?
1: 네네.
2: 네.
1: 그래서.
2: 수술 잘 되고, 네. 네. 후유증 없도록.
1: 네.
2: 네,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네. 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꼭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이정혜 집사님 아시지요?
1: 아멘.
2: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습니다.
1: 아멘.
2: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 목 경추 4번, 5번, 6번 수술하러 서울대병원에 신경외과를 갑니다.
1: 아멘.
2: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고
1: 아멘.
2: 우리 성령님께서 생명사계로 보호하시고 치유해 아멘. 주시옵소서.
1: 아멘.
2: 하나님 마취도 잘 되고 수술도 잘 되고 재활도 잘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수술방을 하나님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가시고 또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에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과 판단력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뼈와 관절과 신경세포 조직들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사오니 우리 집사님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잘 고쳐주셔서
1: 아멘.
2: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이 효험이 있게 하시고
1: 아멘.
2: 모든 돕는 손길을 통하여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멘. 자랑하고 예수님을 아멘.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주시옵소서.
1: 아멘.
2: 그리하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1: 아멘.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네, 우리 집사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담대하십시오.
0: 아멘. 네. 감사합니다.
1: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이라고 합니다. 얼마 네. 남지 않았는데 얼마나 긴장되실까요?
2: 그럼요.
1: 그래도 네. 이렇게 담담하게 또 네. 의지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이 목소리에 큰 은혜가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1: 네. 목사님 6089번님이요. 지금 네. 기쁜 소식이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2: 네.
1: 86세인 고모님 무릎에 통증이 아파서 힘드셨는데 네. 성묘 가는 길 차 안에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 네. 모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대요.
2: 네.
1: 통증이 회복돼서 움직임이 편해졌다고 하시며 좋아하십니다. 이 고모님이 나라사랑 축제 때 예수님을 만나셨는데요.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2: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아멘.
2: 우리 예수님은
1: 할렐루야.
2: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1: 아멘.
2: 네. 너무 좋은 소식 감사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자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3분의 1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86세 고모님 무릎에 통증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묘 가는 길 차 안에서 주님이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셔서 귀한 고모님이 우리 예수님을 나라 사랑 축제 때 만났사오니 꼭 교회에 다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 이루어가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네, 하나님께서 또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목사님, 이렇게 6089번님 가족처럼요. 우리 네. 기도 나올 때 그냥 듣지만 마시고 아멘 아멘은 물론 하시겠지만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곳에
2: 맞습니다.
1: 이렇게 안수하셔서
2: 맞습니다.
1: 기도하시면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2: 아멘.
1: 네. 우리 4420번님 납골당 가는 길에 아버지와 함께 듣고 계시대요.
2: 네.
1: 그런데 고모께서 14년 전에 예수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고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아버지 꼭 전도해달라는 말씀이었대요.
2: 네.
1: 그런데 고모의 소원이 늦었지만 1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 네.
1: 지켜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성남 영도교회에서 이 전도축제를 했는데
2: 네.
1: 아버지를 초청했다고 합니다.
2: 네.
1: 그런데 아버지께서 고민 끝에 결국에 교회 등록을 하셨대요.
2: 할렐루야. 아, 네. 너무 잘됐습니다.
1: 아버지 신앙생활 잘하실 수 있도록 꼭 기도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예. 하셨습니다.
2: 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1: 아멘.
2: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을 것 같아요. 너무
1: 아멘.
2: 감사하고
1: 네.
2: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인성 과부가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장례 행렬을 하나님 나가게 됐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생명의 행렬을 하나님 들어가는 중에 하나님 그 관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성묘를 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생명의 행렬을 하나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2: 주님께서 우리 귀한 4420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남 영도교회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등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1: 아멘.
2: 그 고모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아버지가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새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집사님도 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사명의 일꾼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저 천국에서 고모와 아버님과 귀한 사사이공님이 꼭 만나서 함께 은혜의 천국 잔치를 하나님 베풀어 줄 줄로 믿고 감사하며 우리 귀한 구원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이렇게 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또 생각도 하고요.
2: 네.

0: 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님 모르는 분들에게 네. 우리 또 은혜롭게 부드럽게 네. 복음 전하는 연휴가 아멘. 되면 좋겠습니다.
1: 아멘입니다.
0: 네, 목사님 그리고 다음 전화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홍현주 집사님이신데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집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0: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목사님께 네. 기도 제목 말씀해 주세요.
1: 네, 집사님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알려주면 같이 기도할게요.
2: 네, 예, 저희 두 아들이 있는데
1: 네.
2: 둘째는 이제 분노가 많고
1: 둘째 아들이
2: 첫째 아들이
1: 첫째 아들이
2: 첫째가
1: 네.
2: 분노가 많고 집에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고
1: 네.
2: 둘째는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1: 네.
2: 우울증하고 뭐 어떤
1: 아 그러셨구나.
2: 네, 그런 것들로 많이 충동적인 부분이 많아서 그래서 전화로 기도 부탁드리려고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전화 잘 주셨어요.
2: 네.
1: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홍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또 귀한 아들 두 분도 하나님이 네.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네. 귀한 뜻이 있어서 또 이 네. 과정이 있으니까 잘 인내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구하겠습니다.
0: 아, 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현주 집사님의 네.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지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요.
2: 네.
1: 하나님 우리 아들 둘이 다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집사님 기도합니다.
0: 네.
1: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첫째 네. 아들은 분노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서 그 분노가 많이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치유하시고 분노가 아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 아멘.
1: 주님의 그 은혜로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주시옵소서. 그 정신과 신경과 모든 뇌 활동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우리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 우울증 충동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안에 기쁜 마음을 주시고 모든 마음의 아픔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이 가정에 하나님 활기를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찬송의 분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분위기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흑암과 불평과 불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회복될지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가정 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 네.
1: 감사합니다, 집사님.
0: 집사님.
1: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꼭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2: 아멘.
0: 네, 집사님 힘내십시오. 네. 우리 집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네.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드시겠어요?
1: 네.
0: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목사님 또 주 네. 안에서 모든 게 치료가 되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이요.
1: 아, 그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신적인 부분 또 우울증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그 정신적인 힘든 부분으로
0: 네.
1: 고생하는 청년을 40일 동안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0: 예.
1: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료가 됐거든요.
0: 아멘.
1: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주님의 보혈 덮으셔서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0: 아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9187번님 남동생 57세입니다. 정영필인데요. 뇌경색으로 8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요 눈으로만 소통합니다. 말문이 열리게 하시고
1: 아멘.
0: 지금 호흡, 코로, 입으로 숨쉬는 거 훈련하고 있습니다. 목에 관을 떼기 위해서요. 네.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하셔서 관 뗄 수 있도록, 그리고 목 삼킴 근육도 풀어주시길.
1: 아멘.
0: 침을 목 뒤로 삼킬 수 있도록. 또 엉덩이 욕창도 새살이 더

0: 서울 나서 온전히 회복시켜지기를, 항생제 내성균도 격리해제 시켜주시길, 앉고 서고 걷게 해주셔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하나님 앞에 세부적으로 기도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추석 당일날 우리 소망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도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187님의 남동생 57세 정영필 성도님 뇌경색으로 8개월째 치료 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꼭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으로 소탕하지만 말문도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 입으로 숨쉬는 거 훈련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관도 떼게 하시고 아멘. 호흡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생제 내성균도 격리해제시켜 주시고 앉고 서고 걷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뇌를 창조하신 하나님, 뇌가 다 자기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유하실 줄로 믿고 아멘. 기적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0: 네, 목사님 오늘 마지막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3580번님, 제가 골수 섬유하라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3580님 골수 섬유하라 하나님 병원에서는 골수 이식 말고는 답이 없다고 들었지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께서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겠느냐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치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네,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추석날 변함없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된 연휴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그때 참 힘들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소홀히 하고 세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제가 싫었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저를 위로하셨던 하나님은 극동방송을 듣게 하셨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들리는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은 때때로 눈물 흘리게 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끔 만들고, 또 내가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림을 발견할 때는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달라고 기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교회와 좋은 공동체를 주셨고, 지금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저를 돌아보며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저에게 극동방송은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할수 있는 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의 전파를 통해 지금도 누군가는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나는 다시 복음을 붙들겠노라 말하는 이 형제의 고백처럼 수많은 영혼들이 이 방송을 듣고 회복되는 기적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오늘도 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 먼저 된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데요. 극동방송의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330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02-828-933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1번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합니다.

1분 찬양. 기억하고 싶은 행복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소중한 마음을 담아 전하는 프리미엄 맞춤 타월 전문 믿음의 기업 C&J 타월이 함께했습니다.

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저천성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말씀을 본문으로 선한 뜻을 품으면 주께서 이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들으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많은 표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주님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느냐를 아는 게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자면 1차 선교 때는 구브로 섬을 통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았습니다. 2300km 정도 돌았다면 이번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기 아시아를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을 넘어서 그리스, 유럽, 헬라 문화까지 뻗쳐서 5000km에 확장된 부분이었습니다. 1차 때는 한 2년 정도 걸렸다면 3차 때는 거리가 넓어져서 3년 정도 걸립니다. 목적은 뭐였느냐? 1차로 세워졌던 교회를 신방하고 세워주는 역할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까지 확장되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세 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완성을 합니다.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죠. 중요한 것은 목적이 1차 선교를 다시 가서 신방하는 목적이었는데 방향을 보면 시계 방향으로 가지 않고 1차와 다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란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이 사역이 시작되죠. 신방하는 거예요. 신방이라는 한자는 찾을심의 물을방입니다. 찾아서 물어보는 거죠. 급하게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어린 교회고 사역자들도 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1차 선교 때 가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다시 가겠다라는 주의 선한 뜻을 가지고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37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아시죠?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이 1차 때 하다가 중도 하차를 하죠. 그 하차한 사람을 바나바는 다시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안 된다라고 둘이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여기서 이 다투다라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발작, 발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작, 발작을 일으키는 사람 아시죠? 막 화가 나서 막 부르르 떠는 거죠. 발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화가 났어요. 바울이 화가 났겠죠. 왜 그 사람을 또 데리고 가자고 하느냐. 막 발작을 일으키듯이 둘이 싸움이 붙습니다. 결국 분열돼서 두 팀으로 가요.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 40절, 41절에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 둘이 반대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에 갔던 방향으로 갔고 그것에 반대했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이 간 그 2차 선교의 방향이 반대가 된 것입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좋은 뜻으로 마가도 데려가자고 했더니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분열돼서 두 팀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일에도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일이니까 다 홀리하게 싸움 없이 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 모든 분들이 다 천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돈 빌려달라면 돈도 막 빌려주고 그러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죠. 교회는 경건하고 훌륭한 곳이지만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좋은 뜻이지만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일에 대해 선한 뜻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일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한 뜻으로 일하면 시작하면 우리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바꾸셔서 은혜롭게 만들어 가신다. 세 가지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로는 이 마가의 문제 때문에 네 명의 사람들이 부각이 됩니다. 첫 번째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지금 마가를 데리고자 가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마가의 외삼촌입니다. 근데 마가는 아버지가 없어서 외삼촌이 아버지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마가가 부족한 걸 알지만 그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바나바가 꼭 친족이고 아들 같아서만 마가에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싸우고 있는 바울도 결과적으로 누가 세웠습니까? 바나바가 세워줬어요. 바나바는 세워주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참 생각해보면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을 바나바가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리고 그에게 서열을 먼저 우선순위까지 바꿔주면서까지 그를 세워줬습니다. 아이 그러면 좀 이럴 때는 좀 받아줘야 되는데 아 바울이라는 사람 참 특별해요.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서서 나중에 바울 서신 13권을 쓰게 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위대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차 때 좀 부족했지만 2차 때 억지로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도 바나바가 데려가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을 만듭니다. 누가 됩니까?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가 네 권인데 이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첫 번째 책을 가지고 마태, 누가, 요한이 참고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복음서 네 권도 바울서진 13권도 이게 다 바나바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나바가 이 두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면 없었을 이 모든 중요한 성경이 바나바가 세우는 은사 때문에 부족하고 아직 이해받지 못한 사람들을 잠재력을 보고 세웠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서 나중에는 훌륭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와 위대한 복음서 저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우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 하는 것을 보려면 얼마나 세워주는 사람이 많으냐를 보면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가능성을 끌어내주고 격려하는 것. 이것처럼 따뜻한 게 없는 거죠. 바나바는 그렇게 세우는 은사로 부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죠. 아, 바울은 참 강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너무 강해요. 그냥 좀 봐줘도 되려면 절대 봐주지 않아요. 왜냐? 바울의 일생이 그랬어요. 여기까지 바울이 그냥 쉽게 온 게 아닙니다. 인생을 전환했어요. 가고자 하는 길을 꺾고 새로운 길로 접어들고 그 사명이 남과 달랐습니다. 그럼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는 인종에 끌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을 맡겼고 사역을 맡겼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본인이 안 하면 그 직분과 사역을 다른 사람 시켜서 할 텐데 본인이 그것을 맡고 나서 안 하면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도 못해요. 그러니까 사역이란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고 충성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맡지 않으면 됩니다. 너무 또 은혜 받으셔가지고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일이란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일, 주님께서 맡기신 일, 그것을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일이 된다라는 거죠. 바나바가 미웠거나 마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명이 중요해요. 끝까지 그 표대를 향해서 자기에게 맡기신 주님의 일을 반드시 해내야겠다라는 사명, 결국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많은 일을 해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베드로가 항명하고 제자들이 서열 경쟁을 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해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실족해서 안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셨기에 바울도 그렇게 한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마가입니다. 아니 마가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중도에 탈락한 것도 죄송한데 자기가 좋은 맘 먹고 다시 한번 해보려는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고 갈라졌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마가가 아우 전 안 갈래요 하지 않았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바나바와 끝까지 같이 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자책해도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과 신앙의 비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을 해요. 위험한 신앙인들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히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이런 사람들이 귀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 마가는 후자 쪽이었습니다.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마가복음이라는 대단한 복음서를 기술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한 제자였기 때문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에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마가복음에 보면 즉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즉시가 뭡니까? 무엇을 명령하시면 철저하게 바로바로 즉시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실패와 죄책감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가를 통해서 구원과 신앙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 번째 사람은 실라입니다. 바나바가 사라졌기 때문에 바울이 혼자 갈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구한 게 실라입니다. 아무나 선택했겠어요? 좋은 사람을 선택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준비된 제자를 쓴다라는 거죠. 준비된 제자인지 어떻게 하느냐?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언제 발탁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발탁이 되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때, 그때 발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신라는 조용한 무명의 크리스찬이었지만 이때 발탁이 됩니다. 왜? 준비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또 하나 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과거에 기록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문제를 다룰 때 신부름꾼 역할을 했던 기록이 있어요.

중요한 역할은 아닙니다. 그는 그렇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큰일 맞는 거 아니에요. 작은 일 맞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 주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그 일을 해내면 위기의 순간에 그 사람을 발탁해서 준비된 그 사람을 귀중한 바울과의 동역자로 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갈등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선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네 명의 사람들이 서가는 큰 은혜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은혜고요. 두 번째 은혜는 뭐냐? 선택의 기준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옳았습니까? 바나바가 옳았습니까? 바나바같이 좀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세워서 데려가는 것이 옳았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목표를 향해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바울이 옳았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참 평가를 내리기가 참 애매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 옳았다라고 성경은 판단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39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떠나는 장면에 뭐가 삽입돼 있냐면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관용구예요. 무슨 의미냐? 교회가 그들을 정식으로 파송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정식 파송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간 것입니다. 훌륭한 일이지만 교회가 공인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간 곳이 교회가 공인한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바울의 일행에 누가를 딸려보내요. 누가가 뭘 씁니까? 사도행전을 쓰죠. 그래서 오늘 읽은 거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사역을 기록하도록 만듭니다. 왜요? 공식적인 파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교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 적법한 절차, 공동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세운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주님의 몸을 이루는 주님이 만드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겪거나 뭔가 실족하면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혼자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들 이해는 갑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를 사용합니다. 부족해도 교회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패트릭 존스톤의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중요합니다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주님께서 일을 할 때는 두 가지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첫째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다. 선지자적으로 뭐 이거 바꿔야 된다 그런 사람들은요 일 안 합니다. 조용히 교회를 이루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조용한 교회들이 모여서 지금껏 살아왔고 일해왔고 앞으로도 일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본인이 덮어주세요.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그것을 빈틈을 메워서 건강한 교회로 가게 하시고 다른 교회는 얘기할 게 없어요. 우리 교회만 생각하면 돼요. 그 교회는 그 교회가 알아서 하겠죠. 세 번째 은혜는 뭐냐? 주님 앞에 선한 뜻을 가지면 갈등이 와도 주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분열로 시작했어요. 방향과 일정과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이쯤 되면 결국

결과는 망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2차 선교회 갈등으로 시작하고 초기의 목표를 가지고 선한 뜻으로 교회 신방으로 시작했는데 2차 선교여행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5천 키로나 돕니다. 3년간.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빌립보, 데살로니카, 고린도, 아테네, 에베소, 그리스 지역, 헬라 문화에 있는 지역이 다 복음화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세계로 복음화되는 기틀이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서구가 먼저 복음화되잖아요. 이때 씨앗을 뿌린 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세 개 씁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근데 이 세 권이 나중에 로마서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로마서라는 대단한 성경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데살로니카 전후서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를 기반으로 해서 더 보완돼서 만들어집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의 회심은 동일하게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이룹니다.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칭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성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뜻으로 작게 시작해도 그 시작에 불협화음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다툼이라는 파록시스모스 아까 발작 발열이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여기 한 번 나오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하느냐 서로 돌아보아 선행으로 격려했다의 격려가 똑같은 단어 파록시스모스를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분열하고 싸워서 그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발작하듯이 싸움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결과는 어땠느냐 막 뜨겁게 격려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얼굴이 뻘개지도록 서로 간의 격려로 끝을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뜻을 갖고 시작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거나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십니다. 갈라지면 두 명이 하던 것 네 명이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쓰고 확장을 하고 위기를 더 확장시켜서 이 남쪽으로 갔으면 조그맣게 돌고 끝날 것을 시계 반대방향으로 가서 육지를 따라서 이 유럽으로 이어지는 이 땅끝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의 환상 같은 것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빈자리를 보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주님의 교회가 선한 뜻을 갖고 시작하면 은혜로 일하신다고요. 저는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도 선한 뜻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어려울 때 좀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성도들도 돌보고 이웃들도 좀 돌봤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뜻으로 저는 선교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시대가 힘들어도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저희 여전도회가 매년 우리가 바자회를 하잖아요. 목표가 뭐냐면 매년 똑같습니다. 미자립교회 돕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80%가 거의 미자립입니다. 그분들이 못 났거나 뭐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20년간 열심히 했어도 미자립인 경우들이 많아요. 지역적 한계도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막 다 넉넉하게 도우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바자회를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미자립 교회를 돕는 것 주님의 선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그 교회도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고 교회를 닫지 않고 더 열심히 해서 독립하고 확장해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날 모든 것이 너무 똑똑하고 AI에게 결론을 다 물어봅니다.
만약에 2차 선교에 대해서

0: AI에게 물어봤다면 갈 필요 없다. 가봐야 끝장이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로 보자면. 그러나 주님을 계산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연약하고 작은 뜻으로 시작해도 그 뜻이 선하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저천성을 향하여 지금까지 대전시 중구 오류동에 위치한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전전화 02-533-3491번 대전태평교회로 연락하시거나 대전전화 02-828-9330번 대전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천성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의 현석주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이만 같아라 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의 추석 덕담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풍성하고 넉넉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라는 의미죠. 하지만 세상을 돌아볼 때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부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그런 것 위에 감사를 버무려 나가며 고백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또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추석을 맞이해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좋은 클래식 음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은 존 루터의 작품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Oh Be Joyful in the Lord.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존 루터의 작품 All Be Joyful in the Lord. 존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지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의 코랄 전주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함께 하시겠습니다. 레이몬드 아굴트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칸타타 140번 코랄 전주곡 눈뜨라고 부르는 소리 있어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가운데 서곡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 이 서곡은 한 11분이 넘는 작품인데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테마 그 부분을 편집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정병훈이 지휘하는 산타 체칠리아 국립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시니의 오페라 윌리엄 텔 4곡에 이어서 함께 하신 곡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칼라프의 아리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의 음성 안토니오 파파노가 지휘하는 산타 체실리아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멘델스존의 스트링 퀄텟 2번 가운데 3악장 인터메초 알레그레토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작품 에머슨 스트링 퀄텟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이원수 작시, 홍남파 작곡의 고향의 봄, 베이스 바리톤 연광철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2번의 3악장 인터메초 함께 하셨습니다. 고향의 봄을 추석을 맞이해 무반주로 이렇게 들으니까요.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는 그런 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 찬송 함께 하시면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1분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합니다.

일본 찬양.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사람과 생명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업. 함께 나누며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자연을 담은 선물 경방신약이 함께했습니다.

0: K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정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오곡이 무르익는 추석 명절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0: 넉넉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주변 이웃들과 나누기도 했죠. 교회 목사님과 구역 식구들, 전도회 식구들까지 서로 안부 묻고 챙기면서 풍요로움을 나누곤 했는데요. 요즘에는 명절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거나 긴 휴가를 보내는 분들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석 명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기쁨과 감격의 추석 명절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추석 맞아서 따뜻한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내가 어려서 추석 때하고 지금 추석 명절하고는 엄청 많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요새 이제 새로 들어온 며느리들이 추석만 오면 나이 노이로제가 걸린다고 그러죠. 우리 아나운서는 안 그렇죠?
0: 네, 저는 좋아합니다. 아직 명절을.
1: 그 시댁에 가서 예. 또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면 또 친정에 찾아가면 좀 쉴 수가 있고
0: 예.
1: 그런데 요새는 보니까 뭐 젊은 부부들이 애들하고 어딜 가고 그저 일주일 전에 오렌지 주스 한 통 갖다 드리고 추석 잘 세우시라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대부분 해외로들 많이 나가더라고요. 젊은 네. 부부들이.
0: 여행도 많이 가고.
1: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뭐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변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우리 노인 세대들도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고 자기네들 삶을 좀 보람되게 살았으면 좋겠죠.
0: 네.
1: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내가 줄게. 문을 두드리라 그럼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하고 함께 여행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살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아요.
0: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하나 붙들며 어려움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을 만나봅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 윤철주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2: 네. 극동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명사업을 시작해서 TV 제조까지 하고 있는 전자사업과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바이오 또 우리 E&L 하루틴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윤철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은 사업들을 하시느라 많이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2: 네, 아직 그 전자사업 중에서 저희가 그 대형 TV를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2: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대형 TV 공장을 오픈을 해서 전자사업 쪽에서는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 한 8년 전에 시작한 그 이 바이오 사업이 지난번에 그 비타민C를 그 리포좀화하는 국내 최초의 공법을 사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이렇게 쉽게 흡수율을 높이는 데 적용하는 비타민을 개발을 해서 이번에 손흥민 선수까지 모델을 쓰고 보니까 네. 좀 상당히 바쁘게 또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콜이 있어서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언제 그거를 생각하셔서 이러한 비타민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에게 좋을 거다. 언제 생각을 하셨어요?
2: 저희가 전자사업만 한 금년이 그러게. 60주년 되고 네.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회사가 그 빈 공장이 많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경쟁에서 아무래도 제조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외로 공장을 많이 이전을 하다 보니까 한국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빈 공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공장들이 전부 다 그 클린룸화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전자 부품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장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그 식물 공장 아이디어를 저희 큰애가 이제 회사에 조인을 하면서 식물 공장의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결국은 그 식물 공장의 원료가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건강 그 식품 제조까지 하게 됐고요. 그 제조를 하면서 일반적인 비타민C의 원료는 뭐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하는 그 이 공법에서의 차이로 인해서 많이 복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흡수율을 얼마나 높이느냐 하는 것이 이번에 개발된 신기술인데 저희 큰 아들이 미국에서 리포존 공법을 들여와서 국내에서 최초로 리포존 비타민C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0: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2: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네. 그 개인들이 건강을 생각하는 분야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몸에 이 좋은 영양제를 찾는 경향이 많아졌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그 좋다는 것보다는 실제 어떤 성분과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따지게 되면서 리포존 공법이 많이 그 각광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3: 그럼 자녀는 몇 분이세요?
2: 아들만 둘입니다.
3: 다 결혼했고요.
2: 네, 결혼했고요.
3: 그러면 네. 다 한국에 살고요?
2: 아니요, 둘 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3: 네. 그러면 자주 왔다 갔다 하겠네.
2: 네, 큰 아들이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미국, 일본, 한국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0: 네. 큰 아드님은 바이오 분야를 맡아서 하고 네네, 계시고 네네. 작은 아드님도
2: 작은 아들은 자기 그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을 해가지고 게임 회사를 자기가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3: 그러면은 이제 가족 얘기 좀 드려볼 텐데 사모님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2: 그 대학교 미팅 때 만나가지고 어. 저희 집사람이 무용을 전공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그 젊은 학생들의 주제가 사실은 행복이 뭐냐라는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사람 차례가 됐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첫눈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0: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 사모님은 바로 응하셨나요?
2: 아,
3: 좀
2: 아니죠.
3: 뜸을 드렸나요?
2: 좀 많이 좀 뜸을 드렸고요. 네. 그 얘기인즉슨 그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의 행복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은 하와이에 뭐 신혼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그 내용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유독 그 어떤 표현을 하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 젊은 사랑하는 부부가 그 사과 상자에다가 신문지를 깔고 밥을 먹다가 자기네들이 그 밥상을 새로 사서 첫 숟가락을 뜰 때 행복한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와. 제가 아주 꺼뿍했습니다.
3: 아니 그러면 처갓집 댁에서 회장님을 뵈시고 사위감 괜찮다 결혼해라 허락을 하셨겠죠.
2: 네 그러셨습니다.
3: 그런데 네. 네. 그때 사모님은 믿음을 가지셨나요?
2: 아 천주교를 다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은. 근데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와가지고는 저희 제 시댁이 불교니까 불교를 갖고 있었죠.
3: 네. 근데 뭐 부모님들은 뭐 1년에 한두 번 절에 갔겠고
2: 네네.
3: 젊은 사람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안 갈 수도
2: 그렇습니다.
3: 있고
2: 네.
3: 그래서 뭐 그렇게 심취돼가지고 내가 불교를 연구한다 그런 거는 없었을 네네. 거고요. 대대로 네. 그냥 절에도 가고 그랬기 때문인데 저희가 듣기는 사모님이 믿음이 아주 좋으시다고 그랬는데요.
2: 네. 저희가 88년도에 미국을 가게 됐습니다. 저 식구들을 다 네. 데리고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 서울 예고에 교목으로 있던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 목사, 그러니까 목사님으로 개척을 하고 계셨었습니다.
0: 예.
2: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이제 저희 집사람은 다시 애들하고 다니게 됐고.
3: 그럼 예고를 나오셨군요.
2: 네네. 네. 예고 무용과를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교목으로 계셨던 분이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만나게 돼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그때가 88년.
3: 그 교회에서 나가시면서 좀 믿음이 생기시고.
2: 믿음이 생기고.
3: 회장님은 언제쯤?
2: 저는 목사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에 나와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3: 아니 사업상으로 어려움.
2: 네, 네.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번 좀 아까 그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라는 복음 성가를 듣는 순간 제가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된 것 같습니다.
3: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어려서부터 쭉 봐왔는데 입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철두철미하게 미국 뭐 그 식약청에서
2: 네.
3: 확실히 저기를 하더라고. 네. 옛날에 제가 어느 미국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0: 있는데, 이제 닭고기를 저 컨베이어에서 와가지고
1: 네, 네.
0: 최고 박스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제 농무성에서 나와서 다 보고 마지막에 그 직원이 이만한 주사기를 가지고 소금물을 네, 넣어서 네. 닭에다 집어넣더라고요.
1: 네.
0: 그러면 몇 아운스가 더 올라가죠. 이거 네, 네, 냉동을 시키면은. 네.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짓을 하다가 아 이거는 안 되겠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싹 치웠다고 하는 간증을 내가 네. 들었는데 네. 사실 경쟁이 심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제품도 좋아야 되고
1: 네.
0: 또 사람들은 같은 닭을 사도 좀 큰 거 이런 거가 늘 배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국 가보니까 슈퍼마켓에 커피 브랜드가
1: 네.
0: 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1: 네.
0: 그래서 저거를 이겨나가려면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나. 미국에서 이제 슈퍼볼을 할 때 그
1: 네.
0: 광고 타임을 재작년에는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통째로 사가지고 그 시간마다 전도만 하더라.
1: 네,
0: 돈
1: 네,
0: 많은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빨리 소비가 되고 여유가 생겨서 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더 할 수 있지 않은가.
1: 네.
0: 요새 뭐 탈북자들도 있고 북한이 개방되면은 거긴 비타민이 많이 없죠. 그건 네. 사실, 고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비타민 찾지 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 뭐 비타민 네.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1: 네, 네.
0: 만약 북한 가태가 열리면은 그동안에 먹어보지 못한 비타민을 먹으면은
1: 예. 네.
0: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데 참 우리는 뭐 방송을 하니까 북한이 열리면 내가 방송국 짓고 허가 내고 훈련시킨 사람 보내서 월급도 한 3년 동안 주고 한번 복음에 굶주렸다. 얼마나 오래 굶주렸냐. 복음을 하자. 열심히 복음을 하자. 지금 기도하고 계획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뭐 폐병 투병약 보내는 것도 좋은데 이러한 비타민을 다양으로 넣어서 보내는 게 어떨까.
1: 네네네.
2: 정말 아멘. 네. 새로운 비전까지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인 네. 것 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잠시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우리 그룹의 윤철주 회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회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경영자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 평사원으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가 79년도에 그 컴퓨터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제가 프로그래머로 처음 입사를 했고요. 한 7년 동안 그 당시에는 사실 요즘 같이 그 프로그램 패키지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프로그램을 짜야만 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거꾸로 업무를 제가 잘 알아야 프로그램을 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업무를 배우게 됐고 87년도에 회사를 떠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95년도에 컴백을 하게 된 거죠.
0: 둘째 아드님이 아버님을 닮으셨나 보네요.
1: 네.
2: 사모님 자랑 좀 해보세요.
1: 제가 많이 힘들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저를 더 믿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게 내가 과연 될 수 있을까? 나 이거 너무 힘든데 하는데 제 집사람은 당신은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뭘 걱정하냐고 하면서 그거에 제가 상당히 기운을 많이 얻었습니다.
2: 그리고 나가시는 교회는 사랑의 교회 나가신다면요?
1: 네, 사랑의 교회. 그 오정현 목사님과 그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국에 나와 있었고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미국에 있으면서 오정현 목사님 사랑의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 윤난영 사모님하고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가깝게 지내게 됐습니다.
0: 아니 요즘 목사님 평전도 읽고 계시다면서요.
1: 네네네. 네. 사실은 이 스케줄을 잡히고 나서 이제 막 이렇게 열심히 더 읽었는데 제가 너무 반성을 하는 게 많아지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책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라는 말씀에서 제가 너무 많이 반성을 하게 됐고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처음에 다시 95년대 컴백했을 때 제 회사 외형이 한 300억 정도 하는 조명회사였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조명으로서는 더 이상 경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일본의 그 NEC와 기술 제휴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워낙에 뭐 한국의 조그만 회사가 하려고 하니까 상대를 안 해줬었는데 그래서 아까 그 4개 이산지를 주소서라는 거를 갖고 복받쳤다는 게 그게 이루기 직전에 안 됐었는데 그 복음서가 듣고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과정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목사님의 그 평전을 읽으면서 겸손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저는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생각했던 게 전혀 아니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아니요, 이제 강아지가 눈을 뜨신 거예요.
0: 네. 네, 청취자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같이 나누겠습니다.
2: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사님, 그 동방송을 통해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내 삶의 모든 전쟁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무엇보다

0: 나도 감사와 간증이 반복되는 가장 이르고 자녀들이 부모의 하나님을 넘어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집사가 보냈네.
1: 네, 좋은 사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0: 아니, 제가 마지막으로 회장님, 네. 파이팅.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또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싶습니다.
2: 아,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재해 속에서도 어렵고 또 전쟁 속에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또 취업 문제로 고민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자기가 하고 싶고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옛날에는 뭐 음악한다 그러면 딴따라라고 그랬고 뭐 이상한 그렇죠. 그 이 빙대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은 적극적으로 그 분야를 찾아서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저희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1: 네. 네.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같이 중보할게요.
2: 네. 뭐 제가 살아오면서 좀 여러 가지 그 가치관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즘은 좀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무슨 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직원이 한 글로벌리 따지면 한 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을 잘 케어하는 게 또 그것도 제가 베푸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열심히 회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한 주가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 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두 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두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므리바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과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민수기 20장 1절에서 21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의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대전 FM 93.3MHz, 청주, 충주 지역 FM 104.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D,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극동방송 추석특집 복음 70년 은혜 70년 풍성한 한가위. 목포극동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유연입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보내고 계실까요? 특별히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70년 동안 변함없이 복음의 전파를 쏘아올린 극동방송이 장사 70주년을 맞이한 만큼 더욱더 은혜가 넘치는 추석인데요. 이렇게 은혜가 가득한 명절, 더욱 커다란 행복을 전해드리기 위해 이 시간 토크 콘서트 행복음악회로 함께합니다. 여러 악기가 전해드리는 아름다운 하모니, 그리고 명절 행복을 찾아라 토크까지

0: 목포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추석특집 토크콘서트 행복음악회 첫 곡 여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여러분의 귀를 호강시켜드릴 그레이스 앙상블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레이스 앙상블이 스튜디오를 꽉 채워주셨는데요.

0: 분씩 어떤 악기 연주하시는지 성함과 함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색소폰을 연주하고 있는 김호영입니다.
0: 긴장하지 네, 마십시오. 색소폰 주자 네. 김호영 선생님.
2: 플룻을 연주하고 있는 박은혜입니다.
0: 앙상블의 단장님이시죠. 또 단장님에 이어.
3: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최여주입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바순을 연주하는 조이안이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5: 피아노를 담당하고 있는 유혜연입니다.
6: 저는 드럼을 연주하고 있는 한대범인이라고 합니다.
7: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쿠스틱 기타를 담당하고 있는 김윤성입니다.
8: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김단비입니다.
0: 네, 이렇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추석 특집 그레이스 앙상블 8인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모였으니 단장님께 부탁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70주년을 맞이한 극동방송과 청취자분들께 추석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2: 할렐루야. 극동방송 70주년을 맞아 추석 특집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오늘 라디오를 통해 저희가 전해드리는 음악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여러분께 닿기를 소원합니다.
0: 아,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2: 네. 많이 긴장이 되네요.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0주년 그리고 추석을 맞아서 인사 말씀 준비해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난 7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의 문을 열어볼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의 은혜라. 어떤 마음으로 선곡을 해주셨죠?
8: 주의 은혜라라는 곡을 선곡한 이유는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기쁜 순간도 또 어려웠던 순간도 있었지만 또 그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담고 싶어서 선곡을 했고요. 네. 또 우리의 노력과 공로를 앞세우기보다는 삶의 모든 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어서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0: 바이올리니스트 김단비 선생님께서 긴장을 뚫고 선곡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오늘 행복음악회에 참 잘 어울리는 선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이올린 듀엣 그리고 피아노 반주가 함께하는 주의 은혜라. 이 찬양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0: 찬양 주의 은혜라. 바이올리니스트 김단비, 최여주, 그리고 피아니스트 유혜연 선생님 함께 연주해 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스튜디오 안이 은혜로 꽉 차는 기분인데요. 또 은혜롭게 문을 열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명절 거실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우리 그레이스 앙상블 팀원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추석 특집 사연 꽁트 함께 가보실까요?
1: 오메, 우리 조카 왔냐? 얼굴이 이게 뭐대? 살이 쏙 빠져붙구만. 준비한다는 그 취업시험은 잘 되고 있냐? 우리 민수는 서울 대기업에 착 붙어가지고 또 추석이라고 한우를 다 사왔는데, 아이 뭐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조카도 좋은 소식 있나 해서 묻는 거다. 요즘 MZ들은 이런 말 하면 잔소리냐 뭐라다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어.
2: 아, 큰아버지 안녕하세요. 민수 잘 됐네요. 저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철수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래? 어? 내가 무슨 자리를 잡아주랴? 이 처자 봐, 인물이 아주 선해. 너 이래도 혼자 늙는다잉? 눈 좀 낮춰라잉?
2: 아 진짜.